0: 아우랑 가와 꽝.
1: 아우랑 꽝.
0: 이거랑 가야 가야 왜 바바 물은 고야만이 야 저.
2: 왜
0: 야니 왜 걔네 중단이 과연? 그 사람 모르는 야니 뭐야 우리 과가 돼.
1: 거들이